0: 아기가 아파요. 아기가 아파요. 니지야 샤바치마 오는지 아이 소리 아기노 바꾸샤. 니지 샤바니까 소리 아기노라.
1: 레디오 사팔다 103.4 메가헤르츠.
2: 눈나만 나요.